0: 아버지 수업 모두 무너집니다.
1: 첫째로 대동의 앞서비가의 마켓에서 하나대 생 어스킹 앞서니 생각이 라하트베리카 어시아고샬케 화성의 디트카르 나이울뿌리 생기트카르